0: He do deal in goods a Joe Modes Hay. He do who are or go on.
1: Ebo Tatso Chia, ye not a teddy, my legota. Chia ye go far tenet. Then a not teddy. Then a not there, yo, not a teddy. A la Tatso Tatso say. He ta, then a not well, he does on. It's on Tatsun, beta, and le, began its 83, that I could have beta, ke could have a lap yet. Begetta hula. It is. Say, you know, the first toy on already, Tatsunta. It then it began it decayed that Dilia ye on a hurriety. It on. Yeta good ten hili, eteta ye onda. I lego ten, not a decayed age. I lego ten hit tazon chia. The good tazon shanaho, shanaho, the curry iridium. Shanaho curry eta, the satina de halide tazon, a good day shanaho on it, cello. Shanaho wavet, a set tenari, yone, a gayanshi. Ye canare, ya in lavon. 那在这打那开大起来，打的呀，对先，一路我打先，打先这个，打先这个大铁的，打先，把它干呢，打先，打先来干掉的，因为打的我已经分了，啊，老大爷打车也通了的，打在其他河南那些些个，人家开起来这样的。他初当年打中，他先干了亚地库呢，啥个的，国家的呢，同大的，有的那个在其他地方写个字啊，那点的话呢，给点的。那也可以老开，提交地上的会议过这样的，他看那个来看提交地上过这样的地方的，给这个当年看了那第一波的，那第一波大老爷等等在看在看。然后把那提交地打开呢，这里就在困难了的嘞，我嘞的，打，早晨医生，那看见的嘞的，早晨你那个法国人点来的，打来的，别给我，别给拿的呢，他也得从哪里来的，别给拿的呢，他呢，也地上按的，打早晨也给个外打卡，停卡，弄的，那个。那他的呢啊，他那得来我啊的，而且我那弄得的呢啊，个英国在哪里去啊的嘞的，大哥，大哥，别给这里得嘞的了，别给这里得嘞的，别给这里得空得空得哈，英国在哪里去嘞啊的嘞，英国在啥地方？亚龙堡嘞，亚龙堡嘞，地下地道嘞，地道是地雷上过的嘞的，地下地雷上过的嘞，估计我这里连那个政府卡不住啊了。到了大家，一天早点醒，那不来，然后不来，到那吃了的啊，那然后不来，大家呢，才我改在开，他从在开一个大开起来，那，哪一只的吧？一不，我改在开，呀，那不来。也别打电话，去啊！地太热个，这里他弄个，咱弄得啊，天家地啊，人家那不来打给你吃的，人家地要提看，有地方在下的，有那天家地的，那里给哪一啊的呀？大爷开个大地好个家，那个啦，他说是给这第二等弄个，大哥天家地的那个哪一啊？哎，我那看过家来的，他从过地就要看一点的。那个镇，他出过地，我看那个镇，啥呢？亚摩利亚还是地看的，亚摩利亚，就亚摩利亚话的先生，他那在地，啥呢？那在地里的哦，大家那地还是地，哦，大家那地看我的，呀，那个在那个。さあ、あらてんねけんなにとんごつえ、いじさなってね、おったけんなってれてく。だが、なぜってね、たつんて、なぜおてれ、たいぶれなぜおてるうい、え、これなぜおてるうい、え、これなぜおてるうい、あみやせ、これ、いちゃこへきょうねれて、あれってか、が、にゃっか、ねてはなぜおてれ、これ、てねけなぜおてれ、これ、なたつんせん、我天哪，这嘞啥天过夜啥个？我弟弟请对过夜，你我来看嘞啥子呢？我过来带啥来带个？带个嘞回来，带个嘞回来看我弄来的。咋带个嘞回来看我的？你带他出生丢别个嘞回来有两的，姑娘呀，带你啊有两的，但他从别个嘞回来贡献了，你带丢。他从这个里回来看一会儿噶，你爸看呢？你爸看呢？有家还会吃我来的，出来进，有家还会吃噶。一早一呢，一早的阿人拉噶，这个里回来跟阿人拉得亲，得亲，让一个的，有家会谁看人拉？他阿妹这个里，你这回见到这个里回来亲我人，他看呢这个里回来带个，大概是呢带个来的，他。得亲嘛，得亲也啥个？得个人回来看我的，得个人回来，得个人回来回亲。那咋个？得个人回来回亲个？他从过来这回叫那工人，得个人回来那先去了的。 하래 띵. 따뜻해, 원래 단단하게 내놓사. 아다, 내가, 세전에 띠가 래 띵. 다초전에 뭐, 그래, 플레이 띠가, 다초 세전에 띠가. 다초 콘 세전에 띠가 래 띵. 다 세전에 띵. 다, 내가 그래, 그래, 다 똥으로 하고, 왜 가? 내가 그래, 그래, 다 똥으로 하고, 왜 가? 이거 다 쏟다 때네, 쟤네. 이거 때네, 일레, 디자디 때네, 일레, 이거. 다음에 천원생, 천원, 떼지 않을 때, 손, 떼, 이래, 해야 되죠. 그 다음, 알라, 다 할 때, 가, 천에, 태네, 다, 들이 괜히, 라, 이래, 아띠. 어, 태어하리. 알라, 야, 네, 라. 이제, 괜히, 가. 이제, 나, 세, 되나, 콜라. 그니, 하여튼, 과, 손이 태니, 그치, 내, 진, 하리, 뒤에, 이다샤, 애초에, 그니, 가, 뒤에, 확, 뒤리. 이다, 이라, 대가리, 그래, 때다, 대가리, 그래, 춤을, 띠, 씨, 그래, 일로, 엘로레디. 배, 춤을, 다, 춤, 춤을, 다, 손. 다, 대가리가, 아, 예, 또, 따라, 왜래디야. 알라 다 쳐라 알라 아이오 대오대 다 이제 개 같이래 지고 뛰어 대하래 신라 여달아가 예 개가 있다 이게 까래 벌레나 키 까래 벌레가 있다 개 달래서 예배 벌레니 까래 벌레가 나히 쳐내 대 벌레니 해 쳐봐 니히 쳐내서 예배 까래 벌레 예 예배 벌레가서 니야 가더래 그래 이제 또래 다 쳐다 까래 벌레 올라라네 아, 너 예배 플랜니 가더라, 왜 그랬지? 아니, 다 쏘, 가더라, 왜, 예, 아이, 되게. 이따 다 쏘, 예. 들어가, 가더라, 왜. 이따, 에, 콜라, 다 쏘, 고, 찐아, 때, 너, 때깔이 콜라, 올라, 노래, 때가, 미네나, 괜찮아, 때, 허나, 때, 아더니, 거기에 탄 말해, 외생이야, 뒤에 다 쏘. 그래, 이거는 때깔이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0: I la tīlin kūt jōmo des hei i yehu yaho.